0: 누가 듣어요?
1: 바하스 코리아 한국말 하고 싶어요. 바하스 투르키 투르키 딜리 바하스 타멜 타멜 몰리 바하스 루시아 루스키 야지 바하스 프랑치스 파갈레 폰세. Mengenal dan mempelajari bahasa setiap hari 3-5 minit pagi, ulangannya 7-25 minit pagi. Salam FM, salam untuk semua.

0: 누가 듣어요?
1: 바하스 코리아 한국말 하고 싶어요. 바하스 투르키 투르키 디리 바하스 타멜 타멜 몰리 바하스 루시아 루스키 야지 바하스 프랑치스 파갈레 폰세.
2: Mengenal dan mempelajari bahasa setiap hari 3-5 minit pagi, ulangannya 7-25 minit pagi. Salam FM,
3: salam untuk semua.